0: 밤 밤을 먹게 Burn Farm 밤을 먹게 해티피 타야오 해티야키 타야오
1: 타이누이 라이브 Time for a throwback.